0: 금연타바위 카루왕코
1: 금연타바위 대목하지암
0: 대목포모센 와바카티암
1: 대목모이사루 초베오카루와톡스메오
0: 생태목모이사루테루와비
1: 대목모이소카루왕코
0: What is the one stimulus?